0: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 고가인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깜짝 놀랐어요.
0: 아 잠시만요.
2: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2: 진짜 열심히 잘한다.
3: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BOK 2.
4: Mada itsumo no matsuge? Watashi wa ichinichi juu, prunto karu. Nemoto mitsutto, noumitsu matsuge. Maybelline, body maskara. Maybelline New York, kawaro.
5: Thinking something creamy? We got you. You'll be craved with Ospen Carbonara. In just 3 minutes, make the sauce, boil pasta, mix and add toppings. Sobrang takam talaga. Edi ikaw, will you resist the creaminess?

0: Love Stories. Forever.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 뭐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3: 아, 잠시만요.
4: 네?

0: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1: 고가인 물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1: 깜짝 놀랐어.
0: 아 잠시만요.
3: 네?
0: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살았네.
4: 오케이 투나
5: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 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VOK 2.
6: まだいつものまつげ私は一日中プルントカール根元むつっと濃密まつげメイベリンボディマスカラメイベリンニューヨーク変わろう
7: Thinking something creamy? We got you. You'll be craved with Ospen Carbonara. In just 3 minutes, make the sauce, boil pasta, mix and add toppings. Sobrang takam talaga. Edi ikaw, will you resist the creaminess?
8: Want to enhance your beauty?

0: 명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
1: 여기 건물주님.
2: 아이고 슈퍼스타신데요.
1: 얼마나 좋은 애장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2: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
0: 깜짝 놀랐어요.
1: 아 잠시만요.
3: 네?
1: 정연이가 한다 한다 한다 프로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3: 진짜 열심히 살았어.
4: 오케이 투나
5: sama-sama sa saya kwento at balitang kalamaw nationwide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 Kaya kung gusto mo ng all-in experience, dito ka lang sa TBOK 2.
6: Rurot ang inyong umaga. Hatid ang mga hit blockbuster movies.